0: 瑞三三加四分。
1: 早上路瑞三三加四分，这些老师直接在这门外的年纪就不要去在地。当时那个三三三的把亲戚来的在那个三个家，我到这天我出过去，是的，我说我不是在说嘛。
0: 불사상 캡스 스텝 이거 3만 몇 번째 사람이 타니 캡스 로 아메리카 이제 불사상 캡스 와 노사 이제 목표 주변들